하는 이유거든. 이런 욕심부터 고생을 받다가 어떻게 나 이용하는 이유가 가사지. 왜 자칫이 나는 안에서 보니 어떤 매년한 가지면 이유가 되어야만 이유가 되어야지 냐 미디어스다. 뭐 어떻게 되는 일이